0: 很谦虚啊，这支代表团也是高手云集，迪安娜·伊万诺维奇，南斯拉夫女子单打全国冠军，她曾在世乒赛上获得过第四名的好成绩，拉维希金斯基，南斯拉夫男子单打冠军。另外还有这几位，斯巴拉斯基、亚历山大·诺维诺夫，他们也都是非常优秀的运动员，这些同志们要在我们国家队训练和生活一阵子，咱们呢要发扬社会主义阵营的同志情谊，一起训练出水平，训练出友情。
1: 中国的朋友们，让我们抱一下。
0: 这位就是谢舍维奇参战，
2: 这位就是李指导。
3: I'm glad to meet you.
4: My pleasure. I understand you're the walking dictionary of Chinese table tennis. It's my honor, sir.
3: Thank you.
0: 李指导啊，南斯拉夫同志们的训练上就交给你了。
3: 针对代表团的训练计划，我已经制定好了，请曹主任放心。
0: 好，李指导，同志们交给你，我很放心。
4: 李指导，交给你，我很放心。
5: My pleasure too.
4: 谢谢。
6: 好，你们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